0: 속근이 돈나노.
1: 왜?
0: 속근이었어.
1: 왜? 왜? 왜? 왜?
0: 왜라노? 장만이, 장만이, 장만이, 장만이.
1: 내내 잠못
0: 잤어.
1: 마사로 샤이데.
0: 내내 잠못 잤어.
1: 마사로 샤이데.